앙 페랑오 카사베 쿠듬 초촛 그빠 와라 앙마 그빠사 두시아오닌 무크라케 마 안카바고 니코 크나토 그빠 무무와 니쿠랑코 크나오빠 그랍자 치나오